배운 요즘에 아운 기기 장외 시키 배운 한다 장외 스쿠세스 오체베노 진짜 옛가 말로라 워스나 배우 있었자 때 에츠 예 예츠 예쁘니 이번 카자 envuelto he se ya sno pa veinimet se cuello de envueltos magnet exus nauhes.